0: 少爷啊，
1: 嗯，
0: 原来呢度就系杭州啊。
1: 系啊，喜同，我哋离开京师，一路行，不经不觉又嚟到杭州啦。
0: 少爷啊，
1: 嗯，
0: 好彩咁耐都冇人跟踪我哋，亦都冇人捉我哋啊。我哋又带咗好多银两喺身边，咁先至可以悠悠悠悠平安无事啫。
1: 唔好咁大声啊，喜同。总之凡事小心，就冇危险噶啦。
0: 嗯，
1: 今次可能系嗰个女皇帝网开一面，放我哋一马啦。
0: 哦，咁就真系多得佢啦。啊，系咧，少爷啊，前面有一间高星客栈噃，我哋使唔使去嗰度投盏啊？
1: 要啊，我哋行过去啦。
0: 系，
2: 两位，两位，两位啊，想投盏定系食饭咁呢？吓，请过去小店坐阵，慢慢商议啊。
1: 好啊，好啊，去到宝号之后，首先揾间房摆好啲行李，其他事可以慢慢商量啊。吓，
2: 好极，好极，请两位过嚟呢边咧。
1: 好啊，好啊。